0: 방법이 있었습니다. 다르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
2: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